0: 처음은 비싸요. 그러더니 매매하는 거예요.
1: 뭐야? 아니 얘 떨어 러래라 보시라서 멀리 우타려.
0: 아니 멀리
1: 할지니. 뭐또
0: 프리미어로 가요 우리 만들어야 할까.